나사좀 지다다 차범 통조인부 또 차범 통보 가야가야고 소롱한 저래 혼나 방부도 마부데 세케도는 또 뒤준 나는 예 아무샤 탐숨 너 매년 이제 샤템숨 어디야데나다 나버다 봐요 대신에 해비도 못도 줘야 버래 가야디 참삼대라서 얘네 샤숨 차고 거버리는 하는 세금 지 지나한테만 먹으면서 마셔 레지야 마야도 마치 마도 타임 더 시간 걸리면은 샤숨 세월 세월이라 나는 샤숨 너 샤숨 세월이나 플랑티 내가 되고 싸우고 다 좋은 편도는

프로페서로 쇼체 다 초보 우든지 세상을 통한 그런 걸 나행이 남다 즉 좋아하는 아들 유전 남표 별 남표 우리 야사람다 또 유전 남표 별 남표 가면 야사로 쇼체 나다 세야 오수로냐 나다 뜨거 표 오수냐다 뜨거 표 오수냐다 랑 신뢰제 야 오수냐옵니다 그러나 신뢰 감정 나대 노이나 신뢰 감정 저 브레제 야 오수냐옵니다 말로 뜨거 좋아냐나 다주 루세 샤마르 세이메 Lubuji Shamal Sebo Katsumi Sujumanam Yamda. Kama Jamdala Domosumi. Lama Lajabs Chu, Sanjala Jabs Chu, Chula Jabs. Yabut Menoya Ransi, Shendala Kononoina, Urkama Dum, is it Lubuji Shasumi? In Yawina, Le Duzuti Laganis Hadime. Kama Jamdu Donoja Jevati, Mari Jevati, Lubukma Shasavaj Luki Jevati, Sim number of the Samanona Yi Jevati, Jevasum Kamatina. 교사님이 오래 내가 숨어야 돼요. 또 마음 때로 가야 죽을 수 있냐면 윤대자 손남라 다 윤대자 손이나 산지 방식이거든. 산지 이나가 윤대스 댐수고 원래 윤대스 초수고 자손부도 입니다. 자손이야 태다로서 치는 아시 쓰고는 놈에 오래 자손이 빼자도 이나 바샤 다니나 니에니도 말한 오래 뛰어나 예라니나 뛰어나 예라니나 뛰어나 예라니 혹시 지시냐는데 지시스니도 먼저들 내 내시냐는데 Lecture, in numbers, a double pigeon yonder. Don't double pigeon, Jamdoyana, credible, summer living, like your carmina, summer pen, credible, Chavashivore, sleep in the Sanjay Tuba, Ramses, Chendan Naga tea, see Kanununa, Udiana credible, Jabrosimji Kanununa, Chambrosimjia, Udmeno, Dunshala Kanununa, Udia, Yarodmeno, Javisha Denna Kanununa, Udia, your Kimosu Sigam number, Ramses, see Kanute, you have double pigeon credible. 对, 你这样的人家包括中继机子我这个是你的我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家的人
뒤전가 남아가 찰스로 오니도 반 가야로 오다. 배전에가 숨마도 반매 산지 주 견든 군주 숨마도 군주 빌리니에 반매 매나가 남아가 찰스로 산지가 찰스로 철로 찰스로 견든가 찰스로 남아가 찰스로 저 가야로 올라 오냐나. 다 군주 숨 내가 이 민영한다 오지 남아냐 오지 수요가 높냐 남아서 나다 야고 소지 조지 오다. 상하도지 태반이나 상하도지 태비 추구르니나 그러던 걸 랑기 남아 지휘신이 차 믹스이 그 곳을 여보수 좀 젠시 남아시아 나라야오서 빼나 산지샤 차서로 녀고이나 다 녀모도대 이내다 이나라와수수 밑수라와수수 공부시에 나서 산지 다다동이 무너매 그래 산지 종된대 비나고도부터시 공부시에 수이나 로니동아비안 아체 폐비야 다다 폐비사람에다 비나 숭진 라고마도 다다말시 시해제주 무너매 자원무시다다 다람살라가 쇼고마도 이난 두균 시지 유세가 모노메 입 메노 페샤네가 노 나나가 반지다 제스 시와라 비난모도 이네 다다 말 시지 유모노메 벤조 춥대나 이네 다다 시지 유모노메 지름부치 구르름부치 강부 다다 시지 유모노 다 다다 시에 티모한 제유대 랑데 드진 자외라 마제 이민이 곰다 다 자원무시 모도 대 공부시 자원무시 이난 다 산지가 잡수 치우 년에 산지에서 통 세로이는 이나라 이조니 곰다 산지에 오지 샤마티샤 세종만수 겨울무지 이남 산지에 있냐 출라 차세로 출라 접수시오년에 겨울무지 이남 그 샘과 충무 연댄지 출내시오년 출라 접수시오년에 겨울무지 이남님의 접수시오년이냐 긴드윤라 접수시오년에 이나라니냐 샤마수의 모놈에 다 일수로니는 목라마임냐 라마냐는 랑 기회신인 가령 미트라 랑디 이남하샤 람단 다딜 두수 두수 독자가 남단 나 이샤 팬더 망쇼라든지 목디샤 이만니 이직세 산지 자물라가 패비야 넘버다 버라숨 신데 니샤 미젠티가 사나 통하이나 팬더 치슈디 산지레 뭐 게르게니나 이샤 팬더 망쇼네니 이직세 니나 샤제 기기니다 쇼크니 라바라 접스 추니 우리여서 좀 전도 됨쇼 케노레 두숨시 베산지고 두숨 두숨시 베산지고 니나 셰바냐가 나 펩차로 니온다 야나나 모슈지 펩교 산제 강도 무샤니 차세 주니 뉴숨 니나
dünyana tam yedime öyle.

마음과 다다와 대바냐나 마음과냐나 다다 원주 대바냐나 나 개사로 다다냐나 다다라 마디메 또 가야되 제도냐나 나 개사로 산제다 장례되고도 너는 산제 요르디 페베 대사로 마 기회신이 요르디 나 페베야 감보신가 개사 우나샤에니 차세 유니 다다 정물링가 슈고 산제 감보샤에 조표 차세주 마음과 산제냐나 슈제 산제주 Pena ozo tsoka nena nao tada ngari chocho kambu Nyinti ngari kambu sanji shonji mewari Ngari kambu tujyu ka Sanji jugu sabin Ranshin nirik nye wache nome ngari kambu shat Buddha nature Taraka da garba nye wache ngari kambu shat nome Ishi si planti ngari kambu sanji jura yimda nyinti Ishi ut nasha yus Ngari chale chola pi gosumda Tada ut nye dhubyusum nye nye gosu gyumzeji wadi 추다 초기 초남나 더 그리워래 신들 군지 전쟁이 있냐나 신기 들리냐나 또 산지 장가 넘버 거든지 셔 공부 셔 고소로냐 신기 들리냐나 다치 사마 랭가 게야 사바라 한 모도데 라 제제서 배자 모도데 티롱에나 굿 배자 내가 그랜티 티셔 카타야 보이나 라 바라티나 고모레 이러래 옷 바라티네가 옷은 데라도 이나 관계는 그 자만이 있냐는 옷배입니다. 리벌 강가님에 말 와르나 시 도지는 데고 리벌 강가가 비나 신이 오서 리벌니 이제 제마제 옷 제마 브루틴디디디디디 디 장하야고 있나다 장하야대요 강글레스이메 인디시가 슈수이나 옷은 요 디산제 티샤 나라 출업이 유뇨 다냐 나 슈수모도 장하제 망슈 삼통 오서 좀전지 세이냐나 고런 방식 삼아통어 우든데 차티 체불 산지 우든데 고모시에 오이나 개화지 방식 다룹니다. 또 전달만 개화 방식 다보소면 맨주시. 그래 이제 신들 군제 전쟁이 류두변에 다쳐서 류두이냐 말로 구구야 리스펙이야 보다 뭐 우든시 류두이냐 돈다. 류두변에 다쳐서 다나 군조숨샤 차서 유지해 살았지. 다 차 수샤 수샤 세고서로냐 나다 군조숨 그리며 그래 이제 쇼째 전조생기 신난다 최대능으로 다 차세였다. 캐보듯이 로맨도 두슈초라 차세로스. 또 군주숨 쇼지 수샤마 차포스로는 전조생기 신이나 전조생 송수분 파운데이션 모드의 수로이나 신이나 파운데이션 모드니도 곧수로이나 대내숨 드립에다가 이어오죠. 도에 대내 몸에 대내 도에 대내 숨 빼지 마시니도 다 빼자. 캠냉아 요즘 제대로 숨 내기는 요런놈 야 바티 건조로 가면 누구놈 이제 추워 가보셔 네 차서 유니 온다 전주쌤 계시는 최대 남자 다 차서 최대인이 어제 스토바 티 다음에 넘쇼 다다 말 최대인 제기놈 이거 나도 최대인이 야 최배 때인이나 시 이미 그래도 뭐다 구인의 거티인의 시인의 어른 말 최배 여주 그댄데인의 아 가보셔니 차서 유니 다 이제 쇼제 다 나가자마자 캠낭 못난 사람이 어려. 다 캠부 대신 로벤다. 캠부 대로벤 로벤이나 아자리야. 캠부 대로벤이 어제 다다 못난 생이던다. 배당하고 돈벌라 돈이나 일 개인의 돈벌라 어떤 돈벌라 나 중요이나 돈벌 통주가 나가 나가 지시 캠부니도. 야 어떤 거 수주 예배신이 셔나 나셔 로벤이던다. 불광부셔 차세 고수니다. 돈만 남는 저걸. 두쇼 초바 차세로냐는 어떤 쇼는 다 산지다 저주스마 강부시 차세인 쇼니 다가 수샤 차세 보소로냐 옷마디임 쇼 캐노마 캐노디 신도변도 두쇼 초바 차세로스냐다 차세 단식 그림에 오래다 차세 단식도 요쇼 모소야 조지 캐노군 조숨 우드메노다 추베게 된 하하가서 뭐 같이 있는 차세나 그러던 분이 단 차세로 돈다프를 룰라는 말 도나야 오소 나라지 세단지 연안가 된 이 차진이 슈사람에 오래 연안 콜로보이 브르 five limbs prostration 니엔어메 잉글리시가 곧 인지미지 딱딱해야 또 샤세보 이난 골방도 티셔 차세도 이나 니에제다 랑 페이스 야야 산지 쿠시 차세도 무슨 겹지 수노 인양대 오소 샤세보 이난 샤세 요기 겹지가 라마라 타블라치 긴슈마도 이나 이제 차세도 모노 차세오이나 니제다 랑 바야야 샤스듬셰데 랑르보 갸제 비르샤던데 마오레 이제 디바티사다 마르샤야 마그베 디바티이거든 이제서 샤세조르게 사자 나마지 세임냐나 곰바이나 야 데보 비나 게오데네메 메인 도르데 오소 샤세오소 메인 도르제 오소 차발라 시시 푸드니네 쪼고사노 토니무노 오소 샤세오소 오소 샤세오이나 겐데마 강부

내가 내가 속은 거다. 견디면 간부 건다 내가 속었지. 피사토 샤피오이나 이나셔 되고 담주고 차블라 간부 제와가 염생이나 수강샤 먹으면 말해도. 그 다시 뭐 넣게 되면. 또다 충전이 프로드 임신데 나셔 세모가 공부 자고이나 남아다 버려. 이제 자와를 놓으세요. 자가로 무슨 남북 다바다네메오래 이치 마세이네 수르 남보소 베데보소 티세네야나 샤스보 삼슈규체 자발라게노 삼라게나 노이나 삼치 슈디야 샤스보소 곧 다 남록소모도데 캐버다 여러분 남시데 삼냐 오지 르보 마다데 예베 소모도 티샤가로 무진야도메 이제 다간 건바게 볼 삼슈규체나 이제 토가 자가 자나 남북 다바네메 남고 마보도에네 세우고 노이네 함제나 슈디야 지금 비를 시작했어요. 걸어가 걸어가기요. 말은 함 게는 드라이브 크림에다 가야 가지고 이제 나와라. 이제 그중 하나가 지금 걸어라 차츰 빌라 야 동시에 야 뛰고 잡아 잡아 잡아 담아 야 그래도 내가 혼나 하는 말은 그러면 빨라 개발도 다다 딘 잡아야 좋다. 그 펑션 라이브 C에는 나 최면지 시가 최도나 별지 딘 이제 망가를 잘하는 얘도 매월에. 춤에 시작하시고, 제가 배낭 룩스가 삼진나 토라 슈디야. 왜 오마야? 춤에 배웠어. 딱 하는 엄마가 오래 딥자고, 삼나 걔네 가면 있잖아, 니냐. 때다며 그래. 오나다, 하장 게트 문이 오솔라다, 지금 잡신나, 오텐다 매놈신데, 룸바룸바가 랑, 람 룩스지, 말 리스펙을 하고 있어. 가준가 오텐데 놈의 유추 통나 유팀 개인이. 그래, 유티가 돼야, 이제 유치 트지 통화이나, 유티는 팀 시스는 이나 콜로스 좋은 일인다. 다만 결국 뭐말 개별 별 야당 시스네고 롱마샤나 야당 시스네고 혼나셔 리스펙에 유지기에 됩니다. 혼니셔 저번에 뭐다 예수인 뭐다 야외는 야 저는 뭐는 뭐 대표디 사주 님한테 배워라. 다시 앞에 서로 쇼제 점도 보습니다. 말소야다 샤송 표다이나 당하나노 했나 말소다 점도야 없으면. 다 사제라 접수 초라 접수 점도 제바가노이나 남의 초조 뒤에서 대신 셔가 탐지지 고수송 도우스 이제 말이야 상제 초송의 개화가 되어서 또 점도된 단지에니도 또 점도니 오지 가야되시니도로 오냐나 짭니나 나다시 짭니나 가야되시니도로 오도 개로 되어서 짭니나 savior refuge English 가냐나 또나 이나샤 판도야인 거우드라고 짭근디 수시는 간부샤 짭 빼나 남초부 차다화래 레임에 그래 차다화래가 뭐 차다지 이게 뭐 이제 레멘가 람기네 차벌기네 게나 즉 설거 나무 소야 즉 어디 이게 뭐 플란시우드가 시립가가 신동 만지 소임에 어디 신 만지 소임에 시드가 소임에 좀 나가 봐라 시립가 어디 이게 뭐 시냐나 거티세 강에티 토르비 겹도 뭐 어디 나셔 판도라도 뭐 이제 새끼 아니야 겹니야 지난 겹지 키는 야오스 딱 어서 말이 겹니야 어제 이도마다 진짜 이제 남면어야 세디면어야 세치면 치마 말지 녀와인 버 녀송아 말마 통주 산진주 고방에 야 크리요 나로 야 띵은 수가 아니나 다 잡을리는 거 숨어도 만셔오냐 이제서 이 남바샤 말 깨뿐무지 두셔야죠 깨뿐주 숨 숨어도 빌리무노 좀 진보됩니다 빼나 샹가르 바바니 임불 브라마 임불 빌발라 하유가 속 하장 바와르템 우든 임시대 빌바의 코아 삼사라 내가 속은다. 삐지 가야 되셔 니들로냐나 미티 담테네나 대소이나 담냐나 마르시 오래 시모도 담모도 테네가 담에 비나 야 쇼메디야 소노이나 또 미샤마디 어서와야 비캡테요 라와야 테요냐나 라와야 메디 임시냐나 비나나 야 쇼마노메 또 이나 담내가 속이나 미샤마샤 라와야 메디 임 이치 이나 캡베남냐 빼나 미디친이나 데메야 시사서 야도이나 야 쇼마 이나 스위밍 넘버다 보다 간고스메 또 치료를 다 강보 나 산지 그사야 크고 비난바나 다다 코아는 나 삼사라는 나 류소는 빌세 마샤 라로카야야 데클로니 또 라바야 데긴 주스네 보니나 군주 숨마도 만하니 이제 겸네 군주 숨니 저러래 또 겸니 나다시카메 또 조니다메 겸조 조니는 개조 맞지입니다 겸수 조니나 예 이나샤 겸 개조 조니다 이나 먹자빈 쇼니 접셔 무진이도 조언이나 그게 얼마 됩니다. 캐노래 장조원이 오지 어떤 대시라 공부시. 단 장조시 게이트 뭐 가야 할 거냐나 메인 게이트 모두 공부도 됩니다. 빼놓고서 소환.

0: 내가 이래야 패불. 고추 춘여고 이나 내가 패매대 이메 오래. 고추 패소 이나 우리 내가 마당에 패대 이메. 잠도지 메인 도로 못도야. 잠도지 이나 규가 잠도 넘버다 보데 노이나 이나 넘버 산지복 내가 추든다. 넘버 산지복 인 맨 여고지 탁주 가야 돼 야기로니나 꽃가게 모습 시간야 모습 가야 돼 간지로니나 라마주가 잠도 넘버다 보데 노문도 되고 소니군다. 나 잠도야 거지 웃게 됨데. 장조 우든디 게템이나 장조 계단 가야로 다 가야야 없을로냐 카라마 등주 팀은다 우차 마이 장조냐도메 산자라 접수초 초라 접수초니 카라마 등주 마이 장조 이제 샤표지 류기 장조 또 저기 이기 장조 또 이기 장조지 가데듯이 공부시 없을로냐 또 산지 군조샤 이나 못다 잡샤 가야 되더로냐 겨울 무시모도 되샤 가야 잡거더로냐 또 Ut misitik donda ko mar sanje kosumno. Sanje jomne dele tarda. Shemme yor nomi orela. Ut misitik donda sanje jomne de yana kosumno. Shinde sechima tik donda ko yana kosumno. Shinde koa samsara nyoche. Dada tsedika milutui tabo yine shubuche tab gerandimon. Nyewa ga gego surayim. Layu ga gego surayim. Korarang ya tab koa to ya tarya. Ore janjuk semde gyule kiye. 산지 고방가 개주가 상나 넘버다 보숑간듬지 산지 이나모도 모노니다 이직세 산지 군주세 깨게다모데 빼지 가야 되셔니들로니나 이나서 나서 독자 되노이나다 나서 독자 되네야 또 시주모도데 상가원도이나 또 이직 브레제 도도 수세 이나서 일라지 쵸타비야고이나 마페노야야 이직 브레제도 타름부 그 이나 내려고 밑에서 왜 Ut mando kambo si ina si mepano ina omu tarambu ka mando ut nyako te nishu. Ut doktor si iman ya takchi bin ina shokjan tayam ina. Ut matchi ina nelapka tuyubura simka jitu dira ime. Rewan mado da hok dira ime. Ut kyabchi si sanji gunjo ni tamda. Sanji gunjo ni kochi. Shana sukhan se laro ya medhi bur sanji gunjo si ngal shi laro ya deji udin kyabdi ime. Oya da desh shungje ozo tsamni yuin sholo gaje. Jik thoro motu ya nukur ma kandinu ya yuin tu che na. Kambusha tashitele, ta desh mar motu ju che tang samni gu sholo ka che gmar sena bhe nishu yuin.
1: Lengi na vedata namthar lirima kisi chenmo shivalhasi zenu chenju chenmo tulku tenzin gurme rinpo che si manke ka gyurya Dresye nao, tang namtar lirimba sanbejikmar mutiya san nao bur. Lanyi nao uzuktar mutiya nao nao tsuzi lengaji, namtar lirimba sanbedo in bur. Lanyi nao uddebka deshik namtar lirimji dos. Medium wave kilohertz kajilani kaliti, meter ganin kelbis jenis ka, lanyi nao sha ud lirimso, Agashwani Tawang Shudumbur Deshi Chilunyitung Kalikrolok Chinda Ngapak Tarik Kaligit Boygyalo Nyitung Kyanin Kani Chuksum Rabni Metalok Boyda Shibasagadava Tses Chingni Reza Purpiyimbur Langinang Da Deshik Nitsul Kachinshobanang Tudan Deshisi Shusu Sanangsa Ui Shen Lunjin Kushab Dharmendra Pradhan Si Lobdru Nangshil Central Board of Secondary Education CBSC Toka Ya Kozu Nangu Cheji Sarpa On Screen Marking OSM System Luxejit Ge Zangshoya Ryuk Dondaka Progressive Instrument Nina, Shayan Toka, Yarki Tongbak, Chejiti, Yimburnyaks, Nambur, Kushab Dharmendra Pradansi, Gesa Delika, CBSC, Ponka Lanyabana Deuka, Tsongriti, Tsongnao Shuji, Senjur Lejibubanang, Shell, Uts, Kame, Nambur, CBSC, Class Chingnekak, Examination, Gyu Biryukuk, Elevation Process Portal OSM System Jit

0: in the sotang sotang ji dug na gu thong ya so ju nom bot ka gemi nang si bhakti wa yang sot ga nang ya so tu ji me chi na phep shyo ya mo so do yem shyo phep pe shyo phep shyo do ji ma chi ji me ning rem be mi shi so be ji potong bo ji pe na ma yar bu ro ji yang be ru lum tu lum ya ya shi ta ya wo ya ji me chi ji be dang ge si xin su ya ja de ma ta yi na be ti gu them them ji go so jo ran ni sotang ta bot ba nang sotang di nom yang go ya chu bi top tong ya
1: 多多年纪在地农民被拉入呀就电视通不通就给你我说给你呢但不对我的小孩严肃不了我看他们你说给你看他们你一下连续农民看他们你说的一起不别人严肃的那些一起都是一起叫东安那一起也是从那个好全体批一起说说都用的我说给农的要不到不说当托也是地不听说不说哦呀就如果你地不计划 어찌 털둑니에드 논다 시 삼바 조로와 털둑 털둑지 주다지다 아카 당에 웃설랑게 길려만 사모도지 라네 하람디 디구 양쇼 논데 다 그리에 신자라 이 논데 솟데이 다니 디그리에 셈나가 닝즘 그룹 네메유 이 야나 어찌 다 털둑이 건디 버지와 아니 웃디부 해쇼지 논다 약보다 나다가다 속주 티게 임죠 속주 봐 티가랑 소저베 티가랑 응어도 시 삼바 조와 터둑이 거니 디버 지와다 양와 디부 텐쇼니 브리쇼 지우야 넘부르니 이나다가다 간고소 다 박디시 디오여 약간라니 메 심서데 디부 템뇨 약간 노아이 심서데 디부 템노 녀라 이치 키소데 디바라 미아쇼 노 녀라 왜 이드리오 라지 모눔죠이지 이따마다 유브레가 마딤 지 유네가 조 마딤 최네가 왜 모눔 부티디 디부노 녀 유레드노 이때가가 다치당 레 디부체 나가나가니 놈 통주 용규규레 기네 용규규레 레나 샬라 용규규레니 다 우야놈 통주 세트가 야야 세메트가 랑시 디부치낭 고주야 동에 미 동에 허유야 고주유노 이제 통주 용규규레니 놈다 마다 메롱 동수가 미시 오조야 미시 오조 디미노 다 페지 라마닝 랑 파마닝 움티시 독자 야간 바지 통주 용규규레니 되면 통주 즉 뜻가야오에는 세메치가 드립지 강민사로 매름쇼 고조듬다 슈루야사름다 어야 통주영규길레인이라 기내영규길레인은 드립지 사야 세시부제 라소치샤 기내영규길레 렌단샤라 영규길레인은 세시부제 마라소 세시부시부시부다 겨우겨카랑 슈지가리기놈부 야야야 따가제 레우야리기놈 레 드립지 다 드립지 드립 탑당제임에 다 드립지 지나오니나 나가수몽입니다 나민기 드립우 규딩기 드부 딱비 드부니 다 속주가 다 속주도 제 임쇼 속주 야오고 남민기 드부 지답도로 얘네 속주 야 디고 템사고 내나 남민기 드부시 녀와이 뭐 녀라이 녀라 껴오노 드부 딩제 지답도로 얘네 지원도 얘네 기다가 껴오노 드부 프리쇼 제실론 속주 남민기 드부 임쇼 남 레기 넘버 민바 녀디니메 넘버 남민 라니메 베시 녀디니 제드메 오 남민 짐쇼 오지 백 드부 지원도 얘네 아직 든로가 껴오노 소주기 남이 드부시 템이야고제 냐와 디기야고제 이다 피쇼야고제 듄로 남이 드부입니다 남이 드부 어제 남이 드부 냐고제다 레긴 남이 드부 냐고 엄마치 드부 엄마치 빼나 마다 어슘디 뻗이야 막야 콩사로이나 어슘 크랑니 이바 베 드부 엄마면음 슈 야야 어슘 님이 디요도 메오레 님이 자소치 어슘 슈지 드부 엄마치 디집니다 샴이 담지 샴이 요로도 메오레다 어슘 찌지기 알칼라 용유놈 어슘 메낭 세케 칼라로돔 이 메노 팔라블라로도 이 바지 어슘 휴직 집 임시다 백 담지 라서 바지마도 백 집 뭐마지 오토 토도 어슘 님이지 약볼 이제 남인기로 레기 남브르미 비티부 다 집니 비실로냐나 규든기 집이 규든기 집 지다와 이 레데 뭐 집부 데데 니도 좀 배당 균이 드누로도 다 비게시 페나 밀리움 어디 계율에는 세톰으로든 세톰 속주야 집 규등기 집 지러들어 세톰 규등기 집 이제 세톰 세바 세퉁 꾸바 너르 우 동대 내 망년 세

속죄 망비 약간지 세돔으로든다 밀류가 그 유인의 세돔 이제 구이번에는 군마여로 약간지 제주부지에 노름위인의 균을 농주문은 프랑롱가 기어든 이제 동대 미나시 요로 때려 약간이나 백집지 제주부지에 내놔서 망 아로 우인의 신육문을 야수고서 어찌 이빠지디입니다 이제 유등기 드리븐이에다 속죄야 유등기 드리븐실로 세돔으로서지 어찌 유등기 드리븐지에 이제 다 유등기 드리븐지에 나가 내놈 다디 유등기 드리븐 뇨 유등기 드리부 당 제부 유등기 드리부 다들 내 이슈수 봐 뇨 유등기 드리부 뇨 제 나쁘지 민항 체증 속 맡아서 이직 이닌 투노야 랑샤에 제다대제 제돔라고 소야 이지 뇨 유등기 드리부 제부 유등기 드리부냐나 제 나쁘지 속주 야오베 제도둑지 속주 야 희도로도 비 신우 박대 님에 오래 쇼블라 속주 신자라 인데나 거대 속주니 샤틀 육신우니 엄든 신가리도 이 제부 유등기 세나바 박자지기 배 세나바 미낭 소주 요소도 배 이직 박자지기 세도둑제 미낭샤 소주야 신우 이 제부 유등기 되고 유등기 되부제 나가네 영어 유등기 되부 세돔 제부 유등기 되부제 소주야 신우 어지 제부 오야 나 배 드리부야로든 다 지게 다 답비 드리부니 답비 드리부 다 드리부제 숨노 예명이 나다지 남민기 드리부 냐라 이다 드로가죠 이직 휴제 규등기 드리부 규등기 드리부제 나가네이 뇽 규등기 드리부이네 세톰보 이직 제부 규등기 드리부이네 소주야 소주라 가와 신우 이직 다 이직 휴제 답비 드리부뇨 답비 드리부이네 가다 좀에 사지집니다 사지 사지지네 미교지 답에 고르닝 싱주 움진브라 이직 움진 약말 바레 시육 년가 노 움딘 사지 움딘가 다 겨울어놈다 사지 쭈 사지 리우모노 움딘가 겨울어놈으로 이지다 다비 드비냐 사지 마당 사지 제 마당 레그 드비부다 사지 오야세 약세 마당 신경고 솔라다 속주 용어도 어디가 찬이 오이나 옹어도 넘다 나다 속주 힘에다 속주 야로 야당 가야 아직 다도 속주지 랑이 소도니 미낭의 소도 이티논다 랑이 소도니 미낭의 소도 이제 다 미낭의 미낭의 소타소이나 디귿 니시 대쇼노니 되미 비샤 디귿이 사테 이지제가 나이 사우 디귿 소도 디귿이 담다블랑이 된다 신다데 죄령아 놈 마라 소보 던지실 탐제 제보 보신 된 베나 마야오이나 마야오이나 니 막부님이야 이메다 니 마음이 본데미 마라 마가 마이도 마고냐 당이 도도 마야 마미 갸디루디니 오도야다 오 마야 카테야 소드니 통이메다 그래 통불로다 마미 갸디지기 마미 갸디지기 베나이 라나소소시 간젤 바디시 랭소주 바디시 소주 바디시 네이숨 가야소다 베나 티소드간 티소드 디그더금 네소가 네소도 디그더금 간제 비 마미 갸디지기 마미 동다 토로 퇴베지 동다지 소도이나 니셔 고로 동다지 소도 디그더듬죠 소 타간니입니다 나난게 마야 오면은 어떻게 됐노냐? 쇠바다 쇠도 죽어. 쇠 타소 지십니다. 쇠도 죽어. 어떻게 됨? 담지 제보 보신데. 다데 미 기치 라디 루비아 소도 이나 티디 티디샤 라디디 소도 디부다 교니. 디부 염육세 뭐는 디부디 배단 라소소 디 라디디 소도 디부다 남이. 어디나 간노. 나가 쇠 타소 디부디 세균놈 나 못가다 비나 잡나 샤교도 베시 기수인 결론은 될라 지통 것보다 나 뚝돌우리 뚝돌이 놈이다 마라지가 손님이지 뚝돌다 잡비난게 모서돔 신다 솥간 세이야 이지 솥타야 야돔다 대노르도 놈다 이쳐야 요요기서 보드가이나 왜 야돔님이지 이지 겔롱디 놈이옴다 겔롱지 놈이야다 겔롱 비난 캬마다 솥마 라닝 옌 바토가 숨 놈다 비 솥미임다 비 솥미야 보다 이지 라닝 옌 베숨 뽕뽕야 모르니다 에 당, 라지 개념다. 마당 숨, 개롱 목에 소주랑 야니쇼. 에베나 소뿐이 비소주랑 야니에, 직, 여보메나. 약불, 영지 개념, 가가가 이 소주미나. 비 나랑 그새 지 라말라 겨수쇼, 상제라 겨수쇼, 심제담지 대화단 대외교단 대물, 심제담지 동화단 동의교단 대물교진, 라, 티모전, 멜롱, 숨야지. 동해라면 무슨 개념이야, 영지. 지금 마또가 지 개념이나. 왜 가야 하나 이때 서부고 서도고 많이 이냐고 불리자 신인의 비 기롱 도보시숨 상기 때마다 제수 주고 아직 이직 주고 깜도 개로 깜도 야나 아직 깜도 랍지 조지 심지 샬라 뉴스 방황에 게임에 오래다 심지 샬라 세워 방황에 이당 비 개로 마다니 마다

0: 아니 남부 젠 덤버치 펠로 녀워지니 아다 사이 좀네데 네 베네 뉴스 담다 말라서입니다. 뉴스 담다 마야 이지게 비단에 브레카 알람 더서 오시 녀코소와 제월라이 노촌이 나는 왜 나는 왜 약부 젠 철루지 남다노 이네 비르 르 르니 안에 계된다 지금 리복 나단 다디 디고 미겨지 니메 오래 직냥 니스 지지남이 리브닝 카마시 주침 It very important, important, get him the imda. Luboje, Sokjeva, Majimba, Loyemia. Now you call it Dun Tramasik, it missing name with your hajet. Tangada Langbunyangbul, it lay the same jigating you see. Same two goes, same Namdayakos. Tangada Nangbuji, that naps him, nursem, Lota, it was getting you see. Lumaji, City, Yalangadozi, so same rain. Church, same rain, Madashi, Museum, all same imbu. Yabun Nangbuning, Zeni, Breaker, Cabal, Udimi. 다랑아 소소지 오늘 지당에 안에서 소소지 디그티슈라고 소님이 다랑 부정어도야 소의 도비 파솔은 양만어 파문한테 지남게듯이 쓰라 파보 동수 집어 상랑원이 파모직 목진다지기 남다가나 야들섬 님에비 신인의 남다야 오면은 베스톱지 렘비수지 베시아 펜쇼리고 직장쇼리고 지망쇼지고 비름 파비나 뭐이 진다소의 남다 왜 섬님에 있다 이제 지남임 신여고소다. 아, 이 메노베 바지다 미나랑 부정어도야스 이직베 야오베 이지 소드네 알람 디브디쇼라고 해마님이. 대랑니 저 모노지 소도이나 알람 디브비쇼스리디님에 도당야. 이네다 시삼포 저러니어워지딥니다. 바지다베 나당데 롤롱이라리. 널 시르메베 랑메베 디아즈울라놈 브라게게 레라 봇 신이 시르메베 랑나 랑메베 이지지니. 실롱원이니 부롱원이니요 어 부롱원이요 단닝지에 베다 외주는 비나비나 동에 쿠르닝지에 다 니에 부롱원라니메 이치난다 할람디 디그브리션 엑섬도베 신베 셈짓베 콩드에 모노메 나르게에 모노메 에치 베지다 닝지 모더디야다 닝지 군에 랑야 소동 모더디 대베 닝지 진기 미나 동동 세베니디놈 대베 닝지 진니디 다 총분 텐디 배와제 총주 맞게놈 갤랭에 이제 계속 피카베 총 나가 놀롱게 좀 얘들 매우래 총 롱게 어도트 총 놀님이 교로 이제 아일랜드 얘는 계속 붙가데 엄진 사겔라 브루라놈 이가 티가 벨 수부촌 수부 이제 미나 동동 얘디놈 미독자디놈다 다 백셈 내가 독자리 걸음 생이네 총로 응압께서 솟니 부이나 자라바드가 미슈게리 매우래 비 웃삼나 내가 걸어야 이제 대변 닝지진 비를 총분 총로 응압께 group leader ji tenda ji debi ni ji jen bi ka nam da bi so ju yin bi so ju thab ji se yong yin party di bi ya party to ji ne ma do po thong ya ji khu ja so ju zi ya ni ya po da debi ni ji sa da bi mi kya le nga so do yin mi kya le nga so do ko e ji da di bu ji ge ji be nya la sha ja de yin bu ru sa yin me nya la sha ja de yin i du nge ni me ju da bi u le te be na so ji ne mi kya le nga mo so de nge bi na so ji na sa me ji be 나 대변인지진 시직 미나 동동 세바 일이 놉다 비 모돌라 놉다 직수 갤베니 담 레미야 직수 갤베니 담 비 웃 놉다 이야보다 나당 우주 다디 인항 여지 배철 굴롱진다 이 공도야서 고서 무는 지우래 야보다 이 지미나랑 무슨 모도야 소소비 디브텐시로 고드미 지당대 랑니 저 무는 소도 이네 디발람 양쇼 모도리로 고네 이네다 시 삼바 저로 털둑니 시고네 디브텐시 브리쇼 이 놉다
1: Sanyin ose data shiden lere ma dujin kevar jim shibasaga dawa desh ches jingli kapka buddha palka chue yur pepkan mimang sanye bashal gishi tutun gidun si soso chede napa ni karbo lende samba dikpa migi ba dribu zizi yadankur Nao, Sanao Buru. Tanyana Udebka, Agashwane Dawang, Jangsang Jisu, Desh Nupdek, Monpak, Lerimwana, Sajang Dudu, Uz Agashwane Dawang Imbur. Sanyi Tsangman Udek Suzali Songdur, Da Shubu Lerim, Agashwane Delikir, Rileye Shisu. Na Hindiga Sengyu, Ejik Juji, Suzali Songgaram Lianganji, Injiga Sengyu, Sanao Sa.
0: Ro, Jinang Mato Jilede, Ro.
2: आकाशवाणी समाचार के साथ मैं प्रियंका अरोड़ा